아직까지 말리채 너고 어지러운 아직까지 and from my country I sing it like this 우디니 여호와 나 우디니 애우태우누 오피아란 지사워 Nana bra bra, Nana bra bra, Dasi Nana wumren ye, wumren ye, Bedi hini wayamu, Banatifaya mwe, Nana kasawai, kasawai.